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0: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토마스, 우리 성인 축일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1970년대에 우리 교황님께서 인도의 주보 성인으로 선언하신 분이시죠. 전승에 따르면 사도께서 인도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인도 신자들은 오늘을 성탄과 부활 다음으로 아주 의미 있고 큰 축일로 지냅니다. 사도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가 예수님의 사명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당신의 가르침을 이 질문을 통해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말씀하심으로써 당신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삶의 올바른 여정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의 축일은 특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당신께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토마스 사도처럼 주님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더욱 알고자 노력하고 알아낸 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사도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앞으로 닥칠 인생의 모든 것을 그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스는 분명 의심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심과 또 의심의 마음 안에서도 당신의 길을 꼭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이제 이 중요한 고백이 오늘 우리 작은 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심도 있지만 그 의심의 마음보다 더큰 우리 주님의 길과 그분의 은총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1분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순도자들은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위하여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청빈이란 인간 욕망의 근간인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빈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인간의 참 부요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결이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결을 통해 수도자들은 하느님의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명입니다. 순명이란 자신을 낮추어

하느님 뜻과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숙명을 통해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게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괴테가 평생 뿌리 내린 고전 문학의 보고. 2004년 9월 2일 독일 튜링겐주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한 채가 화염에 불타올랐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은 독일 고전주의의 본산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바이마르 시민들 역시 그랬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순식간에 인간 띠를 만들었고 한 권 한 권의 책이 손에서 손을 거쳐 옮겨졌다. 그날 밤 불 속에서 6천 권에 달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건져냈다. 그 중에는 1534년에 인쇄된 마틴 루터 번역 성경도 있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수집한 악보집은 끝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이 유서 깊은 도서관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39년 브라인 슈바이크 볼펜 비텔 공 카를 1세의 공주로 태어난 아말리아는 16이 되던 해 바이마르 대공과 결혼해 왕비가 된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대공이 사망하는 불운이 닥쳐온다. 그러나 아말리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공국의 재정을 강화한 후 독일의 변방이었던 바이마르를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1761년 그녀는 개인 저택인 초록성을 로코코 양식으로 개조해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장서와 서적, 희귀본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때 바이마르에 온 한 젊은 문학가가 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요한 볼프강 본 괴테다. 그 무렵 괴테는 별 중의 별이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를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놨다. 유럽 전역에 문학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괴테가 바이마르에 온 것이다. 그를 초청한 이가 바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의 아들 카를 아우구스트였다. 어린 대공과 문학 청년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괴테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다. 26 나이에 바이마르에 발을 디딘 괴테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괴테는 56년의 긴 세월을 행정가로, 문학가로, 그리고 재상으로 바이마르와 함께했다. 무엇보다 괴테는 바이마르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그의 명성에 힘입어 수많은 지식인이 바이마르로 몰려들었고 독일 고전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웠다. 그 중심에는 괴테가 35년간 관장으로 재직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 도서관이 있었다.

간수관을 시작하는 월요일 거룩한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또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이 시간입니다. 성음악 산책의 유영선 바울 신부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리오 성가 천사미사곡 미사곡 제8번 미사대 안젤리스에 있는 마지막 곡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오르간 반주와 함께하는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으로서 성음악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리오 성가 1304곡에 있는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오르간 반주와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는요 예, 성경의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남겨둔 작품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 중 네 번째 합창곡 파수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온 이 곡을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이 연주하겠습니다.

0: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비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캐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출신으로 살레시오회 소속인 알렉산드라 스멜릴리 수녀를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교황청이 어제 30일 밝혔습니다. 교황청 인간 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와 보건사목 등을 담당하는 교황청 핵심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황은 또 파비오 바조 추기경을 이 부서의 부장관으로 임명해 공동으로 부서를 이끌게 했습니다. 부서 수장의 역할 가운데 일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추기경이 말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교황청 고위직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장관급인 교황청 홍보부 수장에 평신도 여성인 멕시코 출신 언론 경영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월까지 1년간 구조 변경을 위한 주거용 공사 허가액은 22억 19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문의 5월 기준 연간 허가액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합한 전체 주거용 건축 허가 총액은 200억 92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주거용 건축 부분은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축 허가 총액은 86억 6,6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보다 4% 감소했습니다. 이는 비주거용 건축 허가액이 5월 기준으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도 감소폭은 더욱 컸습니다. 지난 5월 비주거용 건축 허가액은 7억 8,9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감소했습니다. 다만 농업용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5월까지 1년간 농업용 건축물 건축 허가액은 3억 3,400만 뉴질랜드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건축 허가가 월간과 연간 기준 모두에서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 뉴질랜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는 총 3,801건 발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5월까지 최근 12개월간 발급된 신규 주택 건축 허가는 총 39,737건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5월 기준 연간 건축 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까지 12개월 동안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5만 1,015건에서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요 주택 유형별 건축 허가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단독주택은 18,271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 및 홈 유닛은 17,230건으로 22.3% 늘었고 아파트는 2,554건으로 20% 증가했으며 은퇴자 마을 주택은 1,682건으로 3% 증가했습니다. 5월까지 1년간 허가된 신규 주택 39,737채의 총 공사 가치는 178억 7,2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오클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바프드 앤 톰슨은 6월에 견고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택 판매 가격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프드 앤 톰슨은 지난 6월 총 890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876채보다 1.6% 증가한 수치이며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입니다. 또한 5월에 885채 판매에 이어 두 달 연속 계절적 기준으로 비교적 견고한 판매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양호했던 반면 판매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월 중간 판매 가격은 9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보다 4만 달러 4.1%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도 4만 1,500달러 4.2%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중간 판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110만 7,945달러로 5월보다 4만 9,268달러 4.3% 하락했으며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도 2만 2,890달러 2% 낮았습니다. 신규 매물도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6월 신규 등록 매물은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물 재고

오늘 6월 말 기준 6,037건으로 5월 말에 6,188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6월 말 기준 바프드 앤토